0: 원해. 엎치대기 잡세. 오, 비럽쇼에. 뭐. 무쌔드, 민호아. 머나드버겟. 민호아. 민호진. 미트쿠나드. 노치구나, 여기 시치게. 나나니 미트. 난 굿놈. 기누고야. 기나비소 업만. 에스티게넷. 미러시. 미랜덤. 엎치고. 미, 미그웨치웨이머. 니비노쿠에 기피당식 비마치식 오데 기법치게양 기시험고양 노치웨오니께요 미러시카넨마 빕스카비양 오데 요비 마간 요악 응가
1: 기시데투나 베식 베베식
2: 기벤덤 Tom Queen, walk, sweet, down, pine.